仙童，你怎么就走了？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酥
给大家带来一款由黑豆、黑米、黑芝麻、黑枸杞、黑桑葚精制而成的美味食品——健舒通五黑桃酥。它营养均衡，它香酥脆爽，它让你吃一口就忘不了。吃酥就吃健舒通五黑桃酥，看得见的酥香美味，品得到的营养膳食，吃得到的健康。